0: 깜짝 예리 존!
1: 국야도 소리가도 살인 사파이언스의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경감이 쓰바나이
0: 깜짝 예리 존!
1: 무덤 오피니언 임포텐 유료판 끙방한 바가이 싹갈로워커
0: 깜짝 예리 존!
1: 바라사 바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 각 바라사 베이비
0: 깜짝 예리 존!
1: 이 mga balaklod na preska kag labas bukas 24 oras.
2: Choy, may kulintas ka na. Choy, kabakla ko dami, Choy.
3: Ano nga ka? Sino kulintas?
2: Ang luga lang, Choy. Hindi pa rin sa ex ko. Madaw ginakuga niya lang ako sa relasyon, amon.
3: Happy Moon!
4: It's throwback all the way. All the way. In an all-flashback Sunday.
5: M.O.R. Classics.
6: More music.
5: M.O.R. Classics.
4: Four decades of the biggest Pinoy chart busters. And the greatest international trailblazers. Get ready for a load full of retro.
7: Manila sound.
8: Disco.
7: Novelty.
8: Jukebox.
7: Standard.
8: Ballad.
7: Folk.
8: Country.
7: Rock.
4: From the year 2000.
5: M.O.R. Classic.
4: The 90s.
5: The
4: 90s.
5: The
4: 80s. To the groovy 70s.
5: M.O.R.
4: Classic.
9: Remember this golden classic.
4: Every Sunday, 3 a.m. to 7 p.m.
10: With an extra serving.
4: 9 p.m. to 12 midnight. M.O.R. Classics.
5: Classics.
9: Playing the hits of yesteryear just for you.
4: On M.O.R.
5: My only radio.